자, 이제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을 뚜렷하게 해줄 아이섀도우 단계인데요. 오늘 제가 사용해볼 제품은 어번디케이의 네이키드 히트입니다. 히트의 컬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랭큼 산 섀도우예요. 너무 예뻐요. 우선 베이스는 여기 붉은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와 언더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똑같은 색을 언더라인에도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눈두덩 거의 전체적으로 눈썹 뼈까지 좀 넓게 잡아서 베이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컬러 얘를 사용을 해서 눈 앞쪽으로 쌍꺼풀 라인을 살짝 비워두는 듯한 느낌으로 크리즈 라인을 따라서 발랐어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 얘를 언더라인부터 발라볼게요. 이대 쪽도 언더라인을 점막 피해서 얇게 포인트를 주듯이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아주 살짝만 컬러를 이어줘서 아래쪽만 끊겨 보이지 않도록 같이 연결해서 터치해줄게요. 이번에는 다시 이 따뜻한 처음에 사용했던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에 발랐던 이 섀도우를 부드럽게 경계를 풀어줄 거거든요. 발라놨던 섀도우가 너무 덮이지 않도록 그 경계 부분 위주로 따뜻한 색을 발라서 이렇게 이거보다 이렇게 뭔가 깊게 싹 퍼지는 것 같은 컬러감을 완성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눈앞머리에하얗고쉬머한느낌을줘서아이메이크업이좀답답해보이지않도록효과를줄건데요눈앞코너에쌍꺼풀라인이랑이어지도록저랑쌍꺼풀라인이같지않으신분들도그냥눈떴을때이정도보이도록그다음은아까사용했던어딕션의브러쉬를사용해서이첫번째에있는이밝은컬러를사용해볼게요이게눈으로는잘안보이는데되게은은한쉬머한펄감이있는아이보리색깔이거든요섀도우를좀덧발라서눈앞에환한느낌을조금더강조를해줄거예요그다음은디올의디올쇼콜인텐스콜펜슬을사용을해서눈이더시원해보일수있도록그런효과를줘볼게요컬러는529번베이지콜컬러를사용을해볼게요자그리고오랜만에이번에는아이라인컬러를두가지로사용을해볼건데요첫번째로사용할블랙컬러의펜슬아이라이너는클리오제품사용해볼게요그리고두번째로사용할브라운컬러의펜슬아이라이너는토니모리제품을사용을해볼게요먼저클리오의이블랙컬러의펜슬을사용을해서점막부분위주로채워서그려줄게요그리고두번째는브라운컬러의펜슬을사용을해서이점막윗부분위주로아이라인의형태를완성을하면서그려줄게요자이렇게눈꼬리를제외한아이라인을그렸고요이제속눈썹까지완성을하면나머지라인을정리를할게요이제디올아이래쉬컬러를사용해서속눈썹을컬링을해준다음에인조속눈썹을사용해서속눈썹까지다완성을해볼게요언더도뷰러뒤집어서자그러면저는아이러브매직6호를사용해서속눈썹을연출해볼게요베네피트트위저랑듀오블랙을사용해서속눈썹붙여볼게요그리고아까사용했던토니모리백제아이라이너를사용을해서이제속눈썹을붙였으니까눈꼬리까지마무리를해볼게요마스카라는키스미제품사용해볼게요뿌리쪽위주로얘를지그시지그재그로눌러서뿌리쪽에아이라인이조금더강조되도록그리고언더래쉬도그리고마스카라가완전히굳기전에뿌리쪽을인조속눈썹이랑본인의속눈썹이랑같이짚고컬링이같은각도로딱붙으면서연결되도록뿌리쪽을집어줍니다그다음에프로우시모테라이너를사용해서아이라인을정리를해주고앞트임효과도넣어볼게요자이제블러셔를해볼건데요블러셔같은경우에는제가지금파우더를안했어요그래서뭔가약간글로시하지만너무반짝거리지않는그런피부를연출하기위해서크림치크로가운데이컬러랑이컬러를사용을해서블러셔를넣어볼게요아까사용했던파운데이션퍼프사용해서가운데컬러묻혀주고조절해주고도장찍듯이컬러를넣어주세요오늘은아이메이크업이조금강해서블러셔컬러는강하게가지않을게요그다음에끝에컬러끝에컬러도묻혀서조금더얼굴외곽부분을진하게오늘뭐하이라이터나뭐쉐이딩같은거는따로안넣을게요이렇게깔끔하게그냥완성을하고이제립컬러를바를건데우선아까전에도둑하게얹혀놨던립밤을걷어내줄게요그다음에스펀지에컨실러를
어두운컬러를조금만이렇게묻혀가지고립라인부분을커버를해주세요근데이렇게보통파운데이션색깔이나아니면이렇게밝은색깔컨실러를사용하게되면입술컬러가커버가되는게아니라오히려내가바르고자하는립컬러를더칙칙하게할수가있어요절대밝은색깔을두둑하게바르시면안돼요입술색도제가오늘여러가지컬러의 MLBB 를가져왔어요제가지금까지여행하면서틈틈이샀던캣본디제품인데이게가장무난한 MLBB 얘는좀탁한 MLBB 얘는오렌지빛이감도는 MLBB 얘는약간퍼플기가감도는핑크 MLBB 컬러라고볼수있겠습니다그래서저는오늘섀도우팔레트가약간오렌지빛이감도는벽돌빛이었으니까예롤리터2를사용해서입술에발라볼게요립브러쉬로라인을정리를해줄게요오늘의메이크업완성입니다자그러면저는준비가완료가됐으니까이렇게준비해놓은옷도입고액세서리도하고머리도하고나머지준비를빨리하겠습니다